구름이서 네이님 신청 사연입니다. 소유 기리보이의 800에 효린의 참아 시스타 1부에 있다 없으니까 정해 주셨습니다. 쉬어도 쉬어도 피곤한 건 뭘까요? 그랬네. 쉬어도 쉬어도 피곤한 건 몸이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이 쉬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잠은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함이 남아있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이번 한 주 수고 많았고 주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좀만 더 힘내길 바래요. 주말에는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몸과 마음 모두 편하게 쉬는 시간 보내면 좋겠네요. 붉은 마무리 잘하고요. 오늘도 힘!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원래 낮방송 하시잖아요. 2시, 4시. 예, 오늘은 특별히 오전에 찾아와 줬네요. 우리 똥꼬발랄한 이쁜 돌림 방송입니다. 마감선 그어져 있으니까 이쁜 돌림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순서를 야옥수님 사연이 먼저인데 곡 순서를 제가 헷갈려서 올려놨네요. 비주맘님 신청하신 곡이에요. 비주맘님 사연부터 그럼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다빙인 밴드의 좋지 않냐가 조선 힙합의 마음의 숲 도경수 팝콘 청해 주셨어요.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후딱후딱 지나갔어요. 오늘도 무지 덥다는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정말 기다리던 금요일이 찾아왔네요. 한 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주말 앞두고 있으니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낮 기온 많이 오른다고 하죠. 이제 무더위라고 하던데 물 자주 챙겨 드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죠.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마무리해서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 마음 편히 푹 잘 쉬고요. 다음 주 반갑게 다시 뵙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조선 힙합이라는 그 노래 듣다가 저게 AI로 만든 목소리라고 하던데 누군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참 매력적인 목소리죠. 김현성의 헤븐, 거미의 러브레시피, 양수님 신청곡입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애기는 분유 먹으라고 젖병 주고 저는 머리 말리고 있어요. 요즘 애기가 엄청 일찍 깨네요. 더 재우려고 했는데 더 안 자더라고요. 오늘도 잘 듣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애기들은 정말 자기만의 알람 세계가 있는 것 같죠. 더 자면 좋겠는데 꼭 일찍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을 하죠. 머리 말리는 사이에 분유 챙기고 애기 챙기고 아침부터 바쁘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잠시 들러서 인사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육아하다 보면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틈틈이 쉬어가는 시간 꼭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아기와 함께 웃을 일 많은 하루 보내시고 양수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주말 휴일 잘 보내고 다음 주 반갑게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다음 방송 우리 예쁜 돌림 방송입니다.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예쁜 돌림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행복해져라님 다녀가 주셨어요. 볼빨간 사춘기 아름다운 안녕. 채드버거에 빨리 말해줘. 하홍의 그리움은 추억을 만들고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빨리 지나 금요일이 또 찾아왔네요. 회사에서 보내는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사무실이며 제자리도 모두 정리가 된 상태예요. 월요일에는 출근을 해서 반납할 건 반납하면 모든 게 끝날 듯 싶어요. 앞전 직원은 울면서 퇴사를 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밝게 웃으며 씩씩하게 나가려고요. 터보님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화요일 방송에서 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회사에서 보내는 마지막 금요일이 됐군요. 사무실 정리도 마무리가 된 상태라니 정말 새로운 출발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을 떠나는 거 누구에게나 아쉬움이 많이 남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밝게 웃으며 마무리하는 모습이 더 멋질 것 같아요. 월요일에 남은 절차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그동안의 수고에 스스로 박수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만큼 설렘 가득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방송에서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방송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전 월드컵과 같은 그런 온 나라가 들썩이는 분위기가 아니죠. 축구협회나 뭐 중계권 그런 문제 가지고 아쉬움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도 잠시 후 11시에 체코와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은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준비해 왔으니까요. 경기장에 나서는 선수들의 노력만큼은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기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2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하늘호수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예쁜 돌림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하늘호수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쁜 돌입니다. 빨리 나왔죠? 앞전 방송 우리 타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11시부터 이어지는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팀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도 굉장히 잘 편성이 됐더라고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 이쁜 돌과 함께합니다.

저희 한울수 방송국은 다음 주 6월 16일 화요일 개국 22주년 특별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일 방송국 소속 대부분의 CJ분들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방송을 할 예정에 있고요. 어느 날보다 많은 CJ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CJ분들의 목소리와 동시에 청취자분들의 목소리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축하 멘트나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등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셔서 정확히 내일까지 저희 방송국 부국장이신 흑장민님께 쪽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특별 방송 시간에 본인의 목소리를 한울수 방송국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은 특히 각 CJ분들 방송 시간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청취 그리고 목소리를 뽐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양포티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인터넷을 보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양포티. 자, 원래는 젊은 감각을 유지하며 자기 관리에 힘쓰고 새로운 문화를 즐기는 40대를 뜻하는 긍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젊은 척하는 40대를 비꼬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젊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꼭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나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음악을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설레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어쩌면 그건 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20살은 20살이라서 아름답고 마흔은 마흔이라서 아름답습니다. 중요한 건 몇 살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오늘을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고 있느냐겠죠. 영포티라는 말이 칭찬이든 농담이든 우리 모두는 결국 나이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어쩌면 젊음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열정을 잃지 말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나이보다 마음만은 조금 더 젊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하의 하늘호수를 내팽개치고 놀러가 계신 우리 부국장 흑장미님의 신청 사연입니다. 아침 바다는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너처럼. 그쵸, 저처럼 아름다울 겁니다. 매번 하늘호수 방송국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 오늘은 또 바람을 쐬러 가셨습니다. 동해바다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다 보러 가는 거거든요. 이 잔잔한 남해바다와는 천지차이입니다. 파도도 이쁘고 약간 새파란 시커먼 그 동해바다가 생각이 납니다. 뻥 뚫린 마음으로 신나게 재미나게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신 곡 나갑니다.

네, 흑장미님께서 신청하신 신나는 곡 오테오의 곡과 그리고 제가 선곡한 곡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 원래 필사마님 곡인데 너무 신나는 곡이 연이어져서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바오님 신청곡 먼저 흐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 다음으로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루나 프라이팬이 천국 남깁니다 하시면서 오늘은 배우 김하늘을 또 건드려주셨네요. 자, 청순 가련형의 그 순수한 이미지잖아요. 긴 생머리.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 뭐 그 맞죠? 여튼 예쁜 배우랑 또 비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3곡 나가고요. 방에 계신 광수님, 윤광수님 하트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얼굴이 말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무엇을 품고 살아왔는지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조금씩 드러난다고 합니다. 젊을 때의 얼굴은 타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중년 이후의 얼굴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라는 말도 있죠. 늘 불평만 하던 사람은 그 표정이 남고 자주 웃던 사람은 미소가 남습니다. 남을 미워하며 살았던 시간도 누군가를 이해하며 품어주며 살았던 시간도 결국은 얼굴과 눈빛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주름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살아왔느냐인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세월이 남기는 흔적은 모두 다릅니다. 오늘도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거울 속 내 얼굴은 참 괜찮은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말해주는 얼굴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얼굴은 화장으로 꾸밀 수 있지만 표정은 살아온 시간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었나 봅니다. 몇 대 몇이 되는지, 누가 점수를 내고 있는지, 방송하고 있는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오늘도 예뻐 예뻐를 외치면서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꺅! 이하니보다 이쁜, 이쁜 돌림, 오늘도 보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두 시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도 한소나 영재가 부르는 다 예뻐, 태유의 너무 예쁜 그녀, 레이디 코드의 예뻐 예뻐까지 함께 듣도록 합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 다녀가셨습니다. 불금이네요. 바쁠 때도 시간이 잘 가지만 놀 때도 시간이 덜 잘 가는 듯 싶습니다. 당분간 좀 쉴 예정이라 따로 불금은 없을 테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잘 보내보려고 합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듣습니다 하고 다녀가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행복해져라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할 때 우리 많이 다니자고요. 시간이 날 때. 행복해져라님의 다음 인생을 오늘도 저는 응원합니다. 화이팅이에요.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아침에는 너무 추웠는데 지금은 더워지려고 합니다. 잠시 힐링타임으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하는데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네요.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쁜돌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그쵸, 지금 대화방에 그래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랑 여랑이랑 놀고 있어요. 축구는 우리 선수들 잘 하고 있나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 TV를 켜놓고 방송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 끝내놓고 밥 먹으면서 축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청하신 곡 중에 세 곡을 준비 다 했습니다. 함께 듣도록 할게요.

방송인 최화장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기분 관리야. 기분이 좋으면 행복한 거지.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기분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사소한 실수도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말에도 예민해지고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들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그 감정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든 어디선가 상처를 받았든 그 이유를 모르는 배우자나 가족은 그저 달라진 말투와 차가운 태도를 감당할 뿐입니다. 상대방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기분이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의 온도까지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정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고 기분에 따라 말투와 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림. 이 시간에 돌림을 만나다니 영광입니다. 점심에 떡튀순을 사러 가면서 장도 볼까 하는데 저녁 메뉴는 생각이 안 나네요. 돌림은 뭐를 해서 드실 생각입니까?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하시면서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밥을 안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있으면서 그 저녁에 먹을 걸 해놨었거든요. 정말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굶기는 날도 있어야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 오늘 딱히 생각해놓은 메뉴는 없고요. 한번 시켜 먹어볼까요? 제가 잘 시켜 먹진 않는데. 와우님, 나가신 김에 맛있는 거 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그러고 보니 좀 있으면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대화방에는 여자들이 하는 밥 때문에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생애에는 진짜 밥 안 하는 남자나 아니면은 혼자 살려고요. 자, 다음 신청곡으로

시온님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두 누님을 데리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을 우리 시온이. 시온이가 좋아하는 태연의 만약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조금 신나는 곡으로. 소방차가 부르는 집카페 준비했습니다. 요 노래 듣고요. 제가 마지막 사연, 아니지, 마지막 인사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달사랑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들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맨날 무슨 좋은 날씨 타령이나 하겠지만 날씨가 진짜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먹고 햇볕도 좀 쐬주고 그리고 월드컵 응원도 하시고 우리 단언니랑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다음 주 화요일 특별 방송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시 반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모여서 되는 거죠.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거. 언젠가 마지막 모래알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겠죠. 항상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 날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까? 그 생각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하루하루가 그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의미있게 잘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우리 돌림 전 시간에 방송해 주신 돌림께 다 같이 박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쁜 방송, 사랑스러운 방송, 똥꼬 발랄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똥꼬 발랄하다고, 저는 깨발랄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상큼하고 즐거운 목소리 이죠? 우리 돌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점심 맛나게 드시고 오후 시간은 편안한 시간, 푹 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도 점심 맛나게 드십시오. 저 달빛사랑이 밥씨의 의미 알려드립니다. 밥은 어떻게? 맛있게. 그리고 어떻게? 배 볼록하게. 그리고 어떻게? 배 볼록한 배를 통통 튕기면서 아, 잘 먹었다. 그러면서 차 한 잔 딱 들고 아, 이제부터는 여유 시간 하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오후 시간은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더니 오늘은 날씨가 덥어요. 더워요. 오늘 날씨도. 날씨가 참 좋아요. 그런데 날씨가 덥습니다.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으니까 나가실 때는 어떻게 선크림 바르고 양산 쓰고 모자 쓰고 그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노래가 이어집니다. 레인보우 노트가 부릅니다. 그리고 부천에 산다, 부천 산다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립니다.

네, 신청난 왔습니다. 필사마님께서 유정석의 질풍가도 소녀시대의 힘내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이렇게 새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라님. 감기는 어떠십니까? 어여 캐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마님 사연이 아니라 햄바오님 사연이 우선인데

우리 햄바오님 신청곡 1등 하셨습니다. 박수. 제가 정신이 없네요. 사실은요,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방송하고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30분에 일어나서 얼른 준비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급하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잦아지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햄바오님께서 뉴진스의 하이보이, 그리고 레드벨벳의 필 마이 리듬, 그리고 에스파의 도깨비불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공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바오님도 점심 만나게 드시고 오 시간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주말은 더더욱 멋진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필 사마님의 사연을 아까 전해드렸죠. 노래 두 곡 전해드렸어요. 질풍가도 그리고 힘내. 이 곡 마지막 곡입니다. 너의 가고 있어.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연을 아까 전해드렸고요. 두 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요. 이렇게 함께 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더더욱 멋진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네, 행복해져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한승우의 시작된 거야, 이범준의 너의 흔적, 가득한 여름, 김재환의 어떻게 될까.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컨디션은 좀 회복되셨나요? 아프면 안 돼요. 맛난 거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셔야 해요. 전 점심 먹으러 슝. 사람님도 잘 챙겨드세요.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 기침은 조금 나지만, 기침할 때마다 피맛이 조금 나지만 그래도 콧물은 안 나고요. 콧물 주르륵 하던 것도 없어졌고요. 재채기에는 또 없어졌고요. 그래서 좋아진 거죠.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행복님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고요. 점심은 어떻게 배 볼록하게 드시고요. 배 통통 두드리면서 차 한잔의 여유로움과 금요일에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멋진 주말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와우님께서 로이 킴의 이고 하이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어 타비치의 사고 쳤어요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떡디스 먹었어요. 분식집 바빠지기 전에 일찍 사와서 미리 먹었어요. 배가 볼록하네요. 사랑님도 잘 챙겨 드세요. 아드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와우님 집 계신 곳은 그 골 이렇게 가까이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희 여기 아파트는 이렇게 조금 동떨어져서 없어요. 그런 게 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차 타고 나가야 되고 이래서 너무 불편해요. 떡튀순 최고의 맛이죠. 아니면 배달 시켜야 되는데 떡볶이 순대 튀김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떡볶이에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주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맛있어서 먹긴 하게 되더라고요. 배볼록하게 드셨다니 박수 보내드립니다. 사람님도 잘 챙겨 드세요. 아드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하셨어요. 우리 와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오후 시간 배통통 튀기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 주말은 멋지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창란의 꽁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장덕철의 있어줘요. 먼데이 퀴즈의 퀴즈 되돌리다.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맨날 그래. 먼데이 퀴즈의 되돌리다. 김재한의 어떤 날엔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김재한 노래는 조금

좀 전에 청해 주신 분이 계시죠? 어떻게 될까라는 노래로 나갔어요. 그래서 겹쳐서 어떤 노래를 준비할까 꽁치님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네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이래저래 바빠서 잠시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달빛사랑님 좋은 5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꽁치님 한 거 댓글란에 적어주시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두 곡 준비하면서 없으면 박준성 장성규가 부른 흰수염 고래로다가 대신 전화드릴까 합니다. 꽁치님 즐거운 바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 좋은 날 편안한 날 되시고요. 주말은 완전히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이 노래는 우리 만두피 노예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하웅의 그리움을 추억에 만들고 하얀의 거짓 속에 산다 해도 에즈버러의 내가 듣기를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는데 그 중에 두 곡이 아무리 다운을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금지 항목으로다가 돼서 그런지 한 30곡 정도 되는데 30분 정도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다운을 받으려도 안 돼요. 한 30번을 클릭하고 지금 계속 해도 안 되길래 포기를 했어요. 어떡하죠? 하얀 거짓 속에 산다 해도 에즈버러의 내가 듣기를 이 곡은 다른 곡으로 대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웅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박원의 노력 그리고 존 이거 누구지? 존박의 이상한 사람 세 곡 전에 이렇게 해서 세 곡 전해드릴게요. 국수님 다른 곡 듣고 싶으면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바다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예쁜 노래들 두서너곡 해서 넉넉하게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만드피 누에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없다고 징징거렸더니 두 곡을 주셨어요. 노래 두 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하면서 조정석의 아로하 들으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남도의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그리고 SOTK의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두 곡은 우리 만두피 노예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신청곡이었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생소한 노래이긴 하지만 왠지 귀에 익은 듯한 노래 참 좋다 라면서 들었네요.

네, 달빛 사랑이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멘트만 하면 기침이 나와서 잘 못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2시간 동안 불편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복제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마음껏 즐기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바다민님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되게 선물 주시고 또 신청난 다녀주시고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꾹꾹 절합니다. 여러분 주말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오, 필승 코리아. 예, 오늘 승전보 들고 왔습니다. 2-1로 이겼죠? 와, 축구 경기 보는데 이강인이 그렇게 잘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 A조인가요? 거기에서 1위 선수라고 하던데, 와, 역시 1위 선수. 근데 뭐 인터넷에서는 어차피 아니, 승전보를 알릴 때는 공을 넣은 사람, 그리고 공을 넣게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드높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굉장히 잘했다. 뭐 여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응원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승전보와 더불어 금요일입니다. 주말 앞두고 있고요. 함께하고 있는 이곳 한로스 방송국에서 주말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시에서 4시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전장을 이끄는 영웅이 되는 꿈.

한여름에는 겨울 노래를 듣고 싶고 겨울에는 한여름의 노래를 듣고 싶고 이런 게 청개구리 마음이겠죠. 날씨가 약간 후덥지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이런 날 하얀 눈이 내린다면 미쳤도? 이런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피스 코리아에 맞춰서 흰 눈이 내리는 약간 꿈꾸는 듯한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 경험해 보고 싶어서 박지영과 강민경이 부르는 해피 투게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해피하게, 오늘 여러분들과 즐겁게 그렇게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한겨울이어서 뜨거운 커피가 좋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아우 더워요, 우리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죠, 이런 느낌의 한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우리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달려봐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달리는 건 땀나지 않아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달리는 건 힘들지 않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 함께해요.

여러분의 신청곡은 순서대로 들려드리지는 않지만 신청곡은 거의 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머피의 법칙? 요즘 제가 되는 게 없어요. 어떤 정도로 되는 게 없냐면 방송을 하려고 들었는데 갑자기 자판이 안 되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좀 깜깜하거든요. 깜깜한 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랜턴을 아주 큰맘 먹고 86,000원을 주고 샀거든요. 그 랜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에다 걸고 옆에다 이렇게 비치면 정말 세상이 환해요. 지하에 내려가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데 어떻게 무서워 귀신아 어떻게 막 이런 느낌인데 그 랜턴을 쓰면 나는 무섭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잃어버렸어요. 진짜 뭐지? 나한테 왜 이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뭐 그리고 쌀통을 열어보니까 쌀도 떨어지고 커피도 떨어지고 요즘 나한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 여튼 그래서 이것저것 주문을 하긴 했는데 제가 정작 필요한 자판하고 정작 필요한 랜턴은 못 샀어요. 무서울 나이에요? 저 연약해요. 저... 그 귀신 영화도 못 봐요. 귀신 꿈꿨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섭다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저희가 이제 방화점검이라고 해서 새벽 1시에 지하 내려가거든요. 진짜 무섭다고요. 근데 그게 뭐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매번 나이트 할 때마다 새벽 1시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번 달 6월 달은 새벽 1시에 라운딩이라고 해서 라운딩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당장 어떡하냐고요. 쌀은 주문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쌀을 굉장히 좀 많이 먹었더라고요. 1년에 그 20kg에서 40kg 먹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넉 달 만에 20kg를 먹었더라고요. 나 집에서 밥을 먹었나? 여튼 요즘 정말 되는 게 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러 이렇게 왔을 때 오늘은 괜찮겠지 라고 했는데 신청하신 노래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CD 가게에 가서 CD를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CD 가게 문을 닫아버린 거네요. 와 뭐야. 재부팅만 3번 하고 왔습니다. CD 가게도 날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여튼 또 도움 주신 달빛사랑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사연 스피드하게 전달해드리면서 4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면 저는 목소리가 좀 약간 허스키하고 잘 나오질 않아요. 지금 우당탕탕 소리 혹시 들려나가나요? 우당탕탕탕탕 이거 나가요? 빨리 말해주세요. 원사장님, 비단님 빨리 말해줘요. 들렸어요? 일단 잠깐 멈췄네요. 반갑습니다, 현배우님. 제가 정말로 정말로 좋아하는 다비 누나 창국 남깁니다. 다비 누나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동갑이기도 합니다. 오늘 2시간 사랑스럽게 잘 들을게요. 누구인지 얘기 안 해줄래요? 그러면 내 나이가 뽀록 나니까 안 알려줄게요. 여튼 그 저랑 동갑 얘기이신 분들이 굉장히 인기 많고 그리고 또 되게 예쁘고 똑똑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앙스리님 쉬시는 날인가 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꽁치님. 오늘도 어느덧 시간이 오후 1시 31분 되어서 지나가고 있네요. 조금만 더 대기하다가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사와야 합니다. 월드컵 축구 한국이 1승해서 기쁘네요. 바깥 날씨는 무척 덥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큰 외삼촌이 20kg 감자 한 박스 보내주셔서 어떻게 먹을 것인지 지시받았습니다. 거의 아침에 두 개나 하나씩 삶아 먹을 것 같습니다. 바다비님, 오늘도 무더운 하루입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먹을 거 정말 많잖아요. 감자를 찔 때 누슈가를 넣는 분도 있고 저는 그냥 설탕 조금 넣거든요. 누슈가가 몸에 안 좋다라고 해서 소금 설탕 해서 이렇게 으깨서 드시거나 아니면 된장찌개 할 때 넣으시거나 아니면 감자전 해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감자 갈아가지고 감자전 해먹으면 찜꿀꺽 엄청 맛있는데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채썰셔서 볶아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걸로 고추장 넣고 조림해 먹으셔도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어마무시하게 할 게 많잖아요. 뭐 여튼 감자 한 박스면 금방 드시지 않을까 싶고요. 건강이 더 좋고 맛도 좋은 감자 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꽃미남님 안녕하세요. 바다비 누나 수목 아파서 쉬었어요. 병원 가서 링겔 하나 맞고 더위 먹었나봐요. 추운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3교대 근무하거든요. 이 3교대 근무가 어찌 보면 또 굉장히 쉬는 날이 또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그런데 또 빡빡하게 근무가 있을 때는 정말 미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영양제에 가끔 의존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의존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것보다 그 영양제, 뭐 예를 들면 마급이 이런 거, 선전 나오는 거, 그거 정말 깜빡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그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깜빡이어서 아, 안 되겠다, 체력을 길러야겠다라고 해서 요즘 제가 수영 다니고 있거든요. 네, 수영 갔다 오고 나서 예컨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손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이어서 손 마디마디 그리고 온몸 근육이 여기저기 다 막 아팠는데 수영을 하고 나서 그게 좀 굉장히 많이 덜해졌어요. 손 마디가 옛날보다 좀 더 부드럽고 왜냐면 이렇게 물살을 가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마사지 효과 그걸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영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갑상선이 그닥 또 좋은 편이 아니어서 수영을 하고 나오면 목이 이렇게 좀 잠기거나 아니면 좀 약간 기침 이런 거 좀 자주 해서 사실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잘하는 거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하면서 조금 더 체력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링겔이나 이런 거 영양제 이런 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꼭 예, 운동하시고 그러셔야 체력 보충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랜턴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랜턴을 살려니까 뭔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예쁘게 입어야지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하는 선물 그래 너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큰맘 먹고 수영복도 좋은 걸 하나 샀거든요. 꽃미남님께서도 그래 너 지금 굉장히 열심히 달려서 지금 이렇게 아픈 거야 그러니까 꽃미남님을 위해서 링겔 말고도 원하시는 거 하나 정도 주면서 동기부여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가끔씩 그렇게 동기부여하면서 열심히 좀 버티고 있는 편이거든요. 필사마님께서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곡이죠. 오 필승코리아 전달해 드렸고요. 원더걸스의 노바디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굉장히 오래 쓰긴 했나 봐요. 그 키보드 검색을 하니까 알록달록하네요, 굉장히. 예전에는 다 시꺼먼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알록달록하면서 예,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네요. 아예 저렴하든지 아예 비싸든지, 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군요. 뭐 조금만 뭔가를 안 하면 세상이 변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랑블루님, 자키님 늘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주셨고요. 행복해전님 안녕하세요. 점심 드시고 오시는 거죠? 저는 퇴사 전 마지막 점심 먹고 왔어요. 회사 근처 냉면 맛집이 있는데 퇴사를 하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아 먹고 왔네요. 아로 입가 심하고요. 5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방송 잘 듣고 있을게요. 주말 잘 보내고 우리 월요일에 또 만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월요일에 또 만나요 이 글귀를 보니까 계속 오실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건 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죠. 뭐 언제 어디서나 저희 하늘수 방송국은 아시죠? 간이역 같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 종착역 같기도 하고 시작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늘상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자리를 떠나 계셔도 저희 하늘에서 방송국은 늘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저번 방송할 때 이 조선힙합의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좋은데요 라고 했는데 AI 가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조선힙합이 남자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뭐 남자 목소리는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었지만 회사에 가서 이 노래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서 다른 분들과 공유할 정도로 굉장히 노래가 좋더라고요. 앞으로 자키도 AI 자키가 있겠죠. 가수들도 근데 목소리가 정말 다들 독특하니까, 그리고 감성적인 거나 이런 거는 AI가 대체하긴 어렵겠죠. 근데 이 노래 들으면서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모든 걸 다 AI가 대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약간 좀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상 영화에서 접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언젠가 로봇과 인간이 정말 싸움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닐까 이런 무서운 상상? 예, 여튼 노래는 좋은데 약간 좀 무서운데?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들이 사고 뭉치네요. 정인이 엄마 다녀가셨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붙잡고 일어서서는 넘어지고 울고 머리 콩 방지 쿠션 씌워졌는데 본인이 자꾸 삐긴 당연히 넘어지면 아픈 건데 본인이 짜증내고 오네요. 미치겠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른들 말씀이 뱃속에 있을 때 편하고 아이가 누워있을 때 편하고 아이가 뒤집기 할 때 편하고 걸으면 편하고 뭐 여튼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들이 예뻐요. 이렇게 말하면 아우 지금 내 마음 모르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아이들 그때 내가 몸싸가면서 놀아줬을 때 그리고 아이가 날 찾을 때 그때가 행복했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돈을 들어도 더 많이 들고 아이와 대화를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갈수록 더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 정말 정말 있거든요. 정말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힘들고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힘들고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거다.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꿈꾸는 마오로님께서 시청하신 노래 세 곡 다 전달해 드렸고 전달해 놓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어제 그 인터넷에 계속해서 정년 연장 이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 65세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돼? 내 꿈은 60세 퇴직해서 1년 동안 그거 시력급여 받고 뭐 그 다음에 반나절 정도 일하는 거 그런 거 하면 뭐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65세까지 일하고 그리고 아 그러면 뭐 국민연금 뭐 받고 뭐 언제 놀아 막 그리고 그 나이 때 되면 어떻게 또 놀아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집에서도 놀면 머리도 안 쓰고 몸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아프단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머리를 쓰고 그게 또 약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느낌?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 나누면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그러면서 또 웃고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할 때 노화가 좀 약간 덜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튼 뭐 능력이 되셔가지고 정말 집에서 쉬면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취미활동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네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넓어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 그 자녀분들 낳을 때 기본 연령 결혼 연령기가 30대 후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정년이 그대로 간다면 아이들 대학교 갔을 때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 뭐 정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년 연장이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여튼 다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좋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신청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이승철의 방황 이곡한 곡은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삼녀자분들 162분 자리하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서 다른 때보다 유난히 바쁜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고요. 흑정민님, 예, 놀러가셨어요. 주말 잘, 재밌게 잘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쁜 돌님, 그리고 우리 달빛사랑님, 다음 방송하실 악마님, 대기하고 계십니다. 42년째 절대 미남님, 인사 안 해요? 빨리 인사해요. 꽁치님, 늑대와 추물님, 봉똘님 입장하고 계시고요. 손흥민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손흥민님 중간에 나갔지만, 뭐, 전반전에 굉장히 또 열심히 잘 달리셔서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시온이님, 흑쟁미님과 재미난 즐겁고 재미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리님, 전우물 원사장님 계시고요. 오늘 그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키보드가 이렇게 많구나. 뭐, 바나나 축부터 시작해서, 키보드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뭐 예컨대, 저는 그 하나 사면 진짜 오래 쓰는 편이라서, 이렇게 세상이 변했구나. 이런 걸 오늘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사마님, 예, 꽃미남님, 수빈 씨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악님 오늘 쉬시는 날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그 에어컨 굉장히 많이 트시잖아요. 악님, 늑대와 추물님 안전 운행하시고요. 김원호님 그리고 언제나 늘 건강보다 중요한 게또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그 안전 늘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주맘님, 햄버거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쩡님, 송덕선님, 순이님, 신시아님, 윤광수님, 블루무님, 정인연마. 방송 듣다 보면 자키님들께서 늘상 좋은 말만 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 다 내숭 떠는 거예요. 좋은 말 해드려야죠. 아유, 애 키우다가 뭐뭐뭐 이렇게 하면 또할순 없잖아요. 여튼 방송이란 내숭을 시작으로 시작해서 예 내숭으로 끝나는 게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럼님, 승우승우님, 그남자님, 푸른하늘님, 예 꿈꾸는 마음으로님 오늘도 티안 냈어요. 티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저랑님께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여러분이지만 일상생활이 먼저이고 뭔가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해서 또 기분 전환이라든지 뭔가 동기부여가 더 된다면 그런 걸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잊지 말아주세요. 언제나 늘 하늘에서 방송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뭐 버드나무스님, 불타는 감자님도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시는데요. 쉬엄쉬엄 쉬는 시간이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차이루님, 그리고 멍님, 묵향님, 이시야님, 하비님, 구리구리 동굴님, 새콤비놈님, 아까 그 흰수영 고래님께서 튕기셨는데,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글랑부루님, 오늘 게시판에서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자주 뵙기 바랍니다. 나말의 거리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무지개님, 배고픈 곰님, 들꽃처럼님, 수리아님, 도니 엄선님, 메타세 콰이어님, 하늘에서 방송국에 지금 162분 자리하고 계시고요. 주말이잖아요. 저는 이번 주말에 약간 뭐 놀러 가는 것보다는 식사 약속 하나 있어서 약간 기다림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우스 방송국 저는 바다비고요. 다음 방송 우리 악마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퇴근을 부르는 그녀와의 데이트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나요? 자,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목요일 금요일 아침 10시에 이야기 나누러 올게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잠깐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짬이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의 그 짬을 제가 채워드릴게요. 자, 주말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잘 놀고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잘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쭉 이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한 주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하루하루 더운 날씨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오셨는데 남은 시간만큼은 내일 쉰다는 행복감이 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바다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한 오후 시간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누나 충곤남규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저 내일 당직근무입니다. 축하합니다.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제가 아이를 이제 모셔와야 돼서 네 일단은 여유 있게 꽁치님 청구까지 올려놓고 길게 좀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다녀와서 할게요.

네, 꽃미남님의 청곡 듣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마 누나. 아파서 이틀 동안 쉬었어요. 아직 컨디션 별로예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아, 그래서 어제 안 보이셨구나. 감기 몸살인 거예요? 아니면 피곤에 쌓여서, 네, 몸이 몸살이 나셨나? 네, 아직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컨디션이 별로인데, 또 바로 군무를 해버리면, 쉰 이틀이,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만약에 내가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다른 건다 떠나서 그냥 일단 내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하루가 됐든 3일이 됐든 좀푹 쉬는 게 좋습니다. 이제야 괜찮겠지 하면서 또 일을 하면 다시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투닥투닥. 잘하셨어요. 네, 주말까지 좀 쉬면서 재충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햄버우님도 마찬가지로 한주 고생 많으셨어요. 외근도 많이 하셨고 또 내일 당직 근무라고 하니까 더욱더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면서 내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좀만 더 대기하다가 정류장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순간 좀만 더 대기하다가를 좀만 더 개기다가 저 노안인가요? 개기다가 왜 그리 봤지? 다시 보니까 대기하다가 우리 꽁치님이니까 조금만 더 대기하다가 나오는 거죠. 저 같으면 좀만 더 개기다가 좀 쉬다가 정육점 가야지. 분명 그럴걸요. 아직 무더우니까 물 한잔 마시고 마케팅 가봐야겠어요. 악마님 오늘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저는 몸이 저도 피곤이 쌓였나 봐요. 집에만 계속 있다가 이번 주는 가게를 좀 나갔더니 몸이 천근만근이 된 것처럼 막 마디마디가 막 쑤시고 또 방송 끝내놓고 또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볼 것도 없는 품바축제를 가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타고 있는데 그나마 내일 주말이라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네, 무더운 날씨니까 좀더좀 해가 좀 늦게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밤에는 약간 선선한 기운이 있더라고요. 네, 정육점 문 닫기 전에만, 문 닫기 전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저녁 준비하기 전에 갔다 오셔야 되나? 아무튼,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신 악마님이 행복해자라님의 사연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이쁜 돌림. 네, 악마님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된 듯하네요. 주말부터 30도가 넘어가요. 올 여름은 좀 쉬면서 시원해지면 일할까 봐요. 참 좋죠. 올해 마지막 근무는 오전만 할것 같다. 악마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오전 방송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행복해자라님을 만나려면. 네, 그래도 자주 만날 수 있게 노력해 볼게요. 오늘은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우리 또 만나요. 그러게요. 우리 행복해자라님의 이제 근무 일수가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정도 들었고 시원섭섭한 회사 마감할 때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또 사람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줄 모르니까 네 기분이가 좀 꿀꿀하고 들어봐도. 활짝 웃으면서 네 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 주신 걸 전해드리면서 주말도 편하게 보내시고요. 시원해지면 그러면 보통 요즘은 9월까지도 덥던데 그럼 10월부터 일하실라나? 아무튼 행복한 시간 즉 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시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기분 좋게 가벼운 퇴근길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퇴근하시는 중인가요?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주도 네, 한 주는 아니죠. 수요일날 쉬셨으니까 월화 목금 4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쉬나요? 우리 피시사마님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가벼운 퇴근길. 왜 가볍게 퇴근해요? 양손은 무겁게 퇴근해야지 집에 있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만난 것도 사가지고요. 네, 가볍게 맥주 한잔하면서 행복한 시간 불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라비다가 다 님께서 남긴 사연은 혹시 우리 바다비님 앞으로 사연 남긴 사연인가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집 떠났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이네요. 그런 말 있죠?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고. 차분하고 이쁜 목소리 들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잘 듣겠습니다. 이쁜 목소리, 차분하고 이쁜 목소리라고 하셔서 바다비님 사연인가? 이랬어요. 잘 듣겠습니다. 자판도 사시고 랜턴도 꼭 사세요 하는가 보니까 우리 바다비님 방송 시간에 들으시면서 사연을 올리신 것 같은데 마감선 올라오면 그분의 자키가 아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무엇과 필요한 것이 필요한 거 사는 맛에 일도 하고 월급도 받겠죠. 그죠? 무언가 사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머니가 들어오니까, 월급도 버니까, 그냥 집에만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발로 뛰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월급 타면 뭘 해야지? 할 때, 처녀 때는 뭐, 그래도 결혼을 안 했으면 나를 위주로, 필요한 거 사고 하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들어오잖아요. 생활비가 제 월급인데 제 물건에 대해서는 선뜻 이렇게 뭘 구매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격대를 비교하면서도 좀 괜찮은 걸 많이 고르는 편이에요. 근데 저를 위해서 사는 건한 가지가 있어요. 커피는 꼭 하나를 삽니다. 근데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50개밖에 안 들었는데. 17,000원? 18,000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방송할 때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 한 잔씩 먹으면 좋더라고요. 우리 프라비다 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좋은 음악과 함께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즐거운 시간들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당직이 기다리고 있는 햄버거님께서 또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꼬시다. 저희들 막 그러죠?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꼬시다. 우리 햄버거님 아실라나? 꼬시다. 나뭐 했어? 그러면 꼬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청해요.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네, 여전히 수고가 많은 건지, 한 주에 피로가 쌓여서 그런 건지 힘이 안 나요. 아, 우리 햄버거님도 꼬시단 말 알구나. 꼬시다. 네,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행복하지 말라고요? 천국에서 나오는데 나는 주말에 일하니까 니들은 행복하지 말아라. 나도 주말에 일하니까 너희들은 행복하면 안 된다. 그런 건가요? 네, 행복하지 말아요. 더티하죠? 왜 행복하지 말아요, 그러지? 추잡스럽게, 그죠? 아, 보통, 남녀가 헤어지며, 나는 쿨하니까. 나는 쿨하니까, 그래.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 근데 뒤에서는 찌질이. 아, 봐라, 이제 내 얼마나 너 행복하게 잘 사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두눈 부릅뜨고 쳐다볼 거야. 이러면 드라마에서나 그런 것 같아요. 현실 속은, 매너 있게 헤어지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들이, 노래들이 전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요. 잔잔하게, 좋아했던 곡들로 해서, 청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좋아했던 곡들이라 덕분에 잘 들어볼게요.

네,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청곡을 수정을 하셨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자조언니 기분이 좋아요. 남편은 일한다고 집에 잘 못 오시고 아들 혼자 보다 보니 대화할 상대도 없었는데 여기 와서 많은 분들과 대화할 수 있어 좋고요. 행복합니다. 주말 부부신가요? 남편분이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혼자 아들 키우다 보면 많이 많이 힘들죠? 근데 같이 있어도 힘든 것 마찬가지예요.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육아를 같이 하잖아요. 저희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고정관념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 또 외딴 지역에 혼자 외딴 섬에 있는 것 마냥 대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들도 없고 또 아는 사람이라고는 엄마랑 동생밖에 없는 이곳에 와가지고 애들을 키운다는 게 힘들어서 큰애를 낳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큰애 키울 때 정말 애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야기할 친구들도 없고 또 남편이 또 같이 아이를 육아를 해주는 성향이 안 돼서 혼자 애를 키우다시피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더 그런가 봅니다. 아, 주말 부부는 아닌데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일하면 또 남편분이 더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설마 우리 왼수랑 진상 밉상 화상이랑 같은 성향인가? 이 사람도 집에서 애 봐라 하면은 못 봐요. 그냥 밖에 나와서 돈 벌고 올게.

그러니까 아기 앉는 게 불안하대요.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아, 냅둬라. 그 대신 뭐 생활력도 강하고 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봐준다 하면서, 그리고 웬만하면 저도 안 시키는 편이에요. 아,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스타일이라서 힘들었는데, 우리 정인이 엄마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육아할 테니까 그러면 머니만 펑펑 주라. 그렇다고 해서 머니를 막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이 벌어 와. 그러면 내가 아기는 내가 담당할게. 요런 배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큰 소리도 쳐요. 같이 화를 내도, 욱해도, 밖에 나가서 삭히고 오더라고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만, 잠깐일 거예요. 아, 아마 남편은 또 남편 날은 많이 힘들 거니까, 우리 정인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혼자 육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정말로 청해주신 곡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수정을 하셔가지고 행복을 한번 찾아봅시다. 슈퍼주니어의 행복으로 전해드릴까요? 행복 버전이 되게 많은데, 슈퍼주니어의 행복으로 그러면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퇴근 시간입니다. 퇴근 시간이에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불금입니다. 네, 일주일의 피로, 좋아하는 거, 드시면서 피로를 싹 풀고 주말에 재충전하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퇴근길에도 항상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 다음 방송 7시부터는 이니님께서 장시간 방송을 해주실 거예요. 네, 많은 사연과 청곡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님. 불금이죠? 저 내일 2학년님 만나러 가요. 지금 만나러 가요. 즐거운 주말일 것 같아요. 악마님께서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쌩요. 저도 내일 주찬이 만나러 가요. 오다 가다 스치듯 얼굴은 잠깐 보겠죠? 관심이 없어서. 근데 왜 축제를 하면 트롯 가수들만 오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기 10분? 15분 가면 금왕이라는 곳은 있는데, 금왕은 그룹들이 많이 와요. 그룹, 작년에는 코요테, 윤도현이도 오고 좀 젊은 층으로 많이 왔는데, 여기 품바는 트롯 가수로 많이 오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주민들이 좋아하는 가수로 부른다는데. 저는 별 관심이 없어서. 우리 와우님께서 정해주신 곡, 네, 빅마마 멤버분들이 부른 곡을 해주셨는데, 잘 들어볼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이영현님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생유!

네, 그루미 선데이님의 마지막 사연인데 댄스곡을 올려줄 줄 알았는데 잔잔한 발라드를 올렸네요. 어울리지도 않게. 가끔 뜬금포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신나는 곡으로 세 곡을 듣고 우리 그루미 선데이님의 청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름이 선대님께서 청해주신 곡 준비해놓고 있고요. 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오늘 근무 시간까지 안전운전하면서 화이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마무리도 함께 할까요? 시간이 너무 40분인데 그럼 조금 이따 중간에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니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어릴 적에는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수어 천사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곁에 수어 천사는 꼭 날개를 달고 있는 존재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힘든 날 건네준 친구의 짧은 안부 한마디, 또 지친 퇴근길에 우연히 들려오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또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네, 어쩌면 그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는 작은 수어 천사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걱정을 내려놓고요. 따뜻한 음악과 함께 또 마음의 휴식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의 저녁을 살며시 지켜주는 작은 수어천사가 오늘은 되어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조금 2시간 일찍 왔습니다. 오늘은 한 4시간, 네, 11시까지 함께 할 건데요. 저도 여유를 갖고 느린 걸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쯤 아마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퇴근길에 네, 오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에서 함께 하든 편안함과 또 미소가 드리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니의 가요 풍경 출발합니다. 뮤직 큐!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우로서 방송국 인이의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네,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와우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I don't care, I whistle anyway, everywhere, I roll the slow song. 네,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네,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네, 다른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요, 인라이브 쪽으로 살짝 건너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4시간 정도를 방송을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네, 음악 신청란 살짝 네, 다녀가 주시면 제가 힘들지 않겠죠? 네, 사연과 신청곡이 없을 때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마구마구 올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신청곡 주실 때에는요,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네,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예 가요 풍경, 네,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준비해볼까요? 헨바오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냥 그런 하루였어. 웃기도 하고 지치기도 한. 네, 제가 9시에 방송을 할 때는 추천만 누르고 살짝 나갔는데, 네, 좀 이른 시간에 하니까 이렇게 신청란에서도 만날 수 있군요. 그래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천곡 남깁니다. 4시간 방송 수고 많으십니다. 퇴근하면서 외부에서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는 사모님과 행복한 시간 나누시기 바랄게요. 고생했어요. 네, 청하신 곡은요, 유리상자에 사랑해도 될까요? 조성모 씨의 너의 곁으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까지 함께 합니다.

네, 좋은 음악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3분 남짓 시간 동안인데 추억도 꺼내보고 사람도 떠올려보고 마음도 움직이게 하니까 말입니다. 걸까? 손끝에 스치는 온기 하나 괜히 더 가까워. 네, 조성모 씨의 곡도 그렇고 유리상자의 곡도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곡도 오랜만에 들어본 곡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많이 더웠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더워요. 그쵸? 저녁은 그래도 좀 시원한 것 같은데. 네, 25일 장마네요. 수고하세요. 파이팅까지. 네, 올해도 장마가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쵸? 날도 더운데다 막 비까지. 장마도 오래되면 막 후덥지근해가지고 불쾌지수만 팍팍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나은 게 좋은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네,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시원해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꽃미남님, 네, 하루 고생했고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브레이 이브걸스의 치맛바람, 틴탑의 미치겠어, EXID의 핫핑크까지 함께합니다.

네, 가끔은 휴대폰 AI도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줄 때가 있고요. 가족들도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고 물어보곤 합니다. 하지만 좋은 노래는 다릅니다. 끝까지 들어주거든요. 네, 인예가요 풍경 2부 시작했어요. 네, 지금 시각 8시 1분을 막 지나고 있지요. 인이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좀 길어요. 11시까지 이어집니다. 네,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장시간 방송이시라고 들었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저녁은 축구도 이기고 기분이 좋아서요. 엽떡에 소주 한잔 하려고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막 그랬을 텐데, 오늘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식당에서 식사 시간에 막 축구 경기가 하고 있었잖아요. 뭐, TV에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 그랬더니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특히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요. 네, 한 주도 마무리 잘하고요. 편안한 주말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신청하신 곡이 이후에 다 괜찮을 거야. 도요한, 늦은 안부, 에코비, 우리가 헤어진 이유까지 함께합니다. 저도 잘 들을게요.

네,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행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 한 곡, 또 따뜻한 말 한마디, 반가운 문자 하나. 네, 그게 모여서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비타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저거는 두 번째 만남이죠. 그쵸? 네. 아, 이니님 안녕하세요. 4시간이나 방송을 하신다니 무리하지 마시고요. 파이팅입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포지션의 I love you, 유엔의 선물, 네, 두 곡 주셨는데요. 함께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저녁 일과를 마치고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란에 다녀갑니다. 네, 이제는 저녁이 되어도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서서히 선풍기를 빼야 할 것 같아요. 이니님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네, 아직까지도 선풍기를 안 꺼냈다고요? 뭐 에어컨 틀고들 난린데. 네, 우리 꽁치님 계신 곳은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는 그런 지역인가 봐요. 그쵸? 네, 이제 여름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우리 현명하게 여름 잘 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청하신 곡이요. 걸스 프린스의 99. 네, 플래닛 999. 네, 555 오버 오버 앤 오버 앤 오버. 네, 555 이렇게 되죠. 네, 드림 캐처의 피리 비비지의 풀업까지, 네, 풀업까지 함께합니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시계를 보니까 벌써 9시 2분. 지금 다시 왜 백홈. 네, 저녁을 먹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냉장고는 또 문을 열어보라고 유혹을 하고 있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자며 마음속 회의가 열리고 있고 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칼로리는 음식이 만들지만 추억은 음악이 만든다는 사실. 다시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잠시 웃고 잠시 추억하고 좋은 노래와 함께 또 11시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늘호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는, 네,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 꽁. 네,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늘 바쁜 이니 누나여서 이번 주 스케줄은 어찌 되시나요? 네, 불타는 금요일 장시간 방송이라 7시에서 서버를 받으랴 부랴부랴 저녁을 잘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부랴부랴 네, 얼떨결에 먹고 왔습니다. 네, 저녁으로 닭백숙에 닭죽 한 그릇 먹고요. 쓰레기 버리고 오기 미션을 끝내고 사연란 후다닥 다녀갑니다. 창가에 앉은 사람 따뜻하게. 낮에는 땀 꽤나 나왔는데 다행히 저녁은 살만하네요. 네, 마당에서 선선한 바람 맞으며 방송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제주도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제주 바람 그립다 뭐 이렇게. 네, 더운 날은 그렇죠? 그쵸? 근데 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 바람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주말은 출근이지만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우리 이니 누나는, 누나와 불타는 금요일 아름다운 동행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장시간 방송 힘내세요. 하트 꽁꽁꽁. 작은 눈빛 하나도 괜히 마음을 흔들어. 네,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좀 막 갈라지죠. 약간 졸음도 오는 것 같은. 네, 아무튼 열심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근무는 하지만 그래도 일요일은 푹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신청하신 곡 황가람 씨의 사랑하고 있습니다. K씨의 언제나 사랑해, 주식크 너를 생각해,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구름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네요. 오랜만이죠? 그쵸? 독한 사랑이라서 너무나 잠시라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 내 마음에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네, 그동안 잘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늘 바쁜 막 두탕 세탕 막 그러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청하신 곡이 제드 네, 임창정 사랑의 숲에서 길을 잃다, 마이티 마우스의 사랑해, 소유의 썸, 네, 세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리님은 한 주 어떤 한 주를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한 주도 고생 많았고요. 이제는 날이 점점 더워져서 아, 더워 막 이러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름이 그래요. 우리 하늘호숫가에서 시원한 강가에서 오늘 발 담그면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한 주도 고생 많았고요. 편안한 또 행복한 주말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이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윤종신 씨의 존니까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잠깐 들으려고 켰는데요. 어느새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네,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거든요. 마치 과자 한 봉지처럼 말이죠. 한 개만 먹어야지 했다가 바닥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네, 특히 여자분들이 이거 잘하거든요. 밥 먹고도 빵도 먹고 배불러 배불러 하면서 과자 먹고, 그쵸? 네, 남은 시간도 아쉽지 않게 좋은 음악으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늘호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사랑해요. 네, 지금 시각이 10시 2분을 막 통과를 하고 있네요.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네, 조금 남았어요. 11시까지 함께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하죠.

네, 인예가요 풍경 오늘은 4부. 네, 4부예요. 네, 공채희님께서 다녀가 주시면서 신청합니다. 이니님 신청곡 한 사람이 많은데요. 네, 이부 신청곡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대에 말하는 거겠죠? 네, 방문하고 갑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분위기, 주말 연결 등 편안한 시공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신청 사연이 없어서 좀 걱정을 하셨나 봐요. 우리 꽁치님. 그쵸? 네. 에이티즈의 Say My Name, 워너즈의 가자, 펜타콘의 데이지까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의 사연입니다.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또 방긋 하트공. 네, 장시간 방송이시니까요. 한 번 더 다녀갑니다. 우리 누나의 금요일에 데이트 중인데 기숙사 멤버 중에 기숙사 계약이 끝나서 그저께 저희 동네로 기숙사를 옮긴 형이 자꾸 밥 먹자고 술 먹자고 연락이 오는데요. 쌩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가까운 동네이지만 아무리 메뉴가 꼬기이지만 밥 먹어서 배부르고 나가기도 귀찮고 술을 좋아하는 형이라 뒤치닥거리도 하기 싫고 그 중에 제일은요 우리 누나가 그 자리에 없다는 거죠. 아이고 내 손을 잡아줘 지금처럼 네, 어쨌을까? 네, 세상 이쁜 우리 누나가 부르는 거면 맨발로 뛰어갈 텐데 말입니다. 네, 늦은 시간, 장시간 방송 하시느라 요기조기 뭐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우리 누나 곁은 제가 지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주, 대우주의 기운을 모아, 모아. 조금만 더 힘. 아자, 아자. 네, 하트 꽁꽁꽁. 그 어떤 말보다 깊게 내 마음 네 조금만 더 힘 내볼랍니다. 그래요 우리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도 장시간이긴 하지만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네 준비되는 곡은요 럼블피쉬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고유진 씨의 단 한 사람, 태희의 같은 베개. 네, 쭉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술을 드시는 분들은 또 각자 어울리면 재미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술을 전혀 못하는지라 술 드시는 분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안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것도 맞아야, 코드가 맞아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제 시간의 마지막 사연 만나볼까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가와. 네, 우리 코만 고침님 사연 만나볼게요. 체코어전을 이제서야 보네요. 오전에는 일을 하느라 못 봤는데요. 이미 이긴다고 하니까 영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드라마나 뭐 영화나 또 경기나 결론은 알고 보면은 좀 김이 빠지잖아요. 그쵸? 그래요. 맞아요. 스포일러 다 당하고 보는 영화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 사실 요즘은 축구보다는 미친 또 람뽀 형님이

더 드라마를 찍고 있어서 월드컵에 집중이 잘 안 되네요. 내게 와줘서 길었던 하루의 끝에. 네, 경기는 90분인데 뉴스는 연장전 없이 매일 난리입니다. 네, 그래도 체코전을 봐야겠죠. 네, 결과는 알아도 과정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요, 처음 보는 것처럼 아 그냥 소리도 질러가며 막 네, 치맥은 준비하셨나요? 또 꼭 필수는 아닐까? 네, 주식도 결과를 알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쵸? 그렇죠. 네, 왜 그건 항상 제가 사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뭐 결과를 알면 뭐 난리가 나겠죠 뭐. 그쵸? 우리의 삶이 주식과도 같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요. 네, 아무튼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함이 묻어나는 또 행복한 주말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만고팀님의 신청곡은요, 화가의 도련변이. 아까는 제가 분명히 봤을 때는 황가람 씨의 곡이 있었는데, 그게 순간 제가 막 사연을 읽다 보니까 신청곡이 바뀌어서 순간 당황했어요. 네,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트랜스픽션의

하루를 정리하는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일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요. 놓아야 할 건 놓고 또 품을 건 품는 시간.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많은 이별을 하고 다시 만나고 영원하지 못할 영원을 원하고.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 시간이 지루하다 생각하면 지루할 것인데 그래도 즐거웠다라고 생각해 주면 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장시간 네, 좋았고요. 그 좋은 것, 행복한 것을 마음에 품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멋진 주말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뉘님과도 더 편안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취자분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걷기부터 하라고요.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서 한 30분 정도 돌고 왔어요. 나갈 때 어제처럼 추울까봐 겉옷을 하나 갖고 나갔는데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딱 돌기 걷기 하기 딱 좋은 날씨였는데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빨리 걷고 와서 샤워하고 샤워하는데 보니까는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부랴부랴 대기하고 왔습니다. 아, 근데 덥네요. 예,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고 오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오늘은 장시간 고생해 주셨어요. 우리 이니님께서 4시간 동안 방송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흑창민님은 또 여행을 가셨대요. 부러워. 주말이고 해서 모두들 다 이렇게 바쁘게 여행도 가고 또 바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와 이 밤의 끝을 잡고 1시까지 달려 보자고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지금 되게 급하게 빨리빨리 저녁 준비를 해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손톱 소지라는 걸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살짝 피가 좀 났었는데 소금이 닿으니까 따갑네요. 아, 예, 급하게 저녁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 만나볼 건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으러 왔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있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요,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3개월 어떻게 버티지? 큰일이다. 지금부터 더운데 막막합니다. 아잉, 더위, 더워, 더워.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6월, 7월, 8월 이 3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떡하지? 제가 바람을 일으켜 줄 수도 없고 장마 기간이라서 6월, 7월, 7월은 당연히 더울 거고 7월 달부터 8월 달은 중간중간 소나기도 오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무더위일 거고 대신 지금부터라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더위 잘 이겨낼 수 있게 보양식도 좀 드시고요. 삼계탕 먹으러 갈까요? 삼계탕이라도 해주고 싶네요. 예, 샤방샤방한 우리 꽃미남님 소녀시대의 노래 그리고 오마이걸의 노래는 먼저 전해드렸고요.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그리고 여자친구의 바람 바람 바람이란

곡, 예,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우리 체리님 반갑습니다. DJ 덕의 노래죠. 여름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자, 신나는 노래 이어갑니다. 러블리즈입니다. 여름 한 조각.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그리고 우리 쩡이님, 그리고 꽁치님, 예, 선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체리님, 좀 전에 여름 이야기 들었죠? 예, 우리 체리님도 선물 감사드립니다. 우리 꽁치님께서 다녀가셨어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란 채우고 갑니다. 편의점 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형이 오늘은 밤에 외출을 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늦은 시간을 봐야겠어요. 오래간만에 밤늦게 시간을 보내보려고요.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요. 주말 휴일도 풀타임으로 쉬시고 충전해서 월요일 밤에 만나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풀타임으로 쉬고 예, 월요일 밤에 꽁치님 꼭 만나요. 예, 어제처럼 안 오시면 안 돼요. 예. 타임튼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그리울 사랑, 그리고 서인영이 부르는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케인 씨의 그댈 위한 사랑,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예, 어제 여러분들 그 우리 꽃미남님도 그렇고 우리 꽁치님도 그렇고 안 보여서요, 신청란이 굉장히 허전했어요. 저 혼자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뵐게요.

꼭이요 꼭이요. 예, 치킨님 올라오니까 꼭이요 꼭이요 대화방에서 그러시던데요. 예, 치킨3816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얼마만이죠? 한 두 달 됐나?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닌가? 맞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는데 빈말로라도 보고 싶었어요. 예, 제가 그렇게 걸으라고 할 땐 아무 말 없더니 청취자님과 약속까지 해서 걷다니 격하게 서운함이 몰려옵니다. 이제 잊혀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걷고 또 걷고 해서 건강해지세요. 오늘 처음 갔어요. 처음 딱 30분. 아, 근데 그 타이밍에 딱 들었냐.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서 만나요. 다시 살찌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살찌는 거는 걱정 마세요. 지금도 예, 넉넉하니까 언제든지 콜. 오늘부터 월드컵 시간 시작인데 시작이 좋습니다. 불타지 않은 금요일이지만 오랜만에 여유로운 금요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들었지? 마오님이 며칠 전에 그 제 시간에 오셨었는데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오랜만에 만나서 잔소리 엄청 하다가 하셨거든요. 이 피곤하고 잘 붓고 뭐 제 증상이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예 한번 나가 봤는데 했어요. 와우님 바로 나오시네. 했어요. 30분 걸어왔어요. 그리고 와서 샤워하고 그리고 바로 방송 받았어요. 저 오늘부터 약속 지키려고요. 아유, 와우님 바로 나오시네. 예.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시간 늘려가려고요. 치킨 3816님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잔소리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예, 청취자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다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예, 반성하면서요. 우효의 민들레, 헤이즈의 마지막 너의 인사,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함께 하겠습니다.

아, 신청란에 우리 꼬맹이 쩡이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언니 신청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쩡이님은 감기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빨리 감기 떨쳐내야 될 텐데 이제 좀 있으면 더워져서 선풍기 에어컨을 달고 살아야 될 텐데 저 운동하면서 운동하는데 의자에 갑자기 선풍기가 큰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선풍기를 옆에다 놓고 있을까? 주워온 건가? 버릴 건가? 예. 의자에 선풍기가 있으니까 밖에 선풍기를 내놓고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궁금했어요. 물어보고 싶을 만큼. 네, 그냥 왔죠. 꼬맹이청이님,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라겠고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도요한이 부르는 늦은 남부, 플레이브의 괜찮아 사랑이니까 드라마 OST곡이죠. 저도 이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OST 곡이죠? 예, 이 곡부터 함께 할게요.

지금 시간 12시 24분. 저는 삼겹살보다 생선 종류를 더 좋아해요. 회도 좋아하고 생선 종류, 바다에서 나오는 뭐 해산물, 뭐 그리고 뭐 미역 이런 것도, 다시마, 미역 이런 거 다 좋아해요. 네 발로 다니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물고기에서 헤엄치는 애들들은 다 좋아해요. 내가 전생에 인어였나? 할 만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바닷가도 참 좋아하거든요. 바닷가도 좋아하고 바닷가도 좋아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애들은 다 좋아하고 다 맛있어요. 뭔들 안 맛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삼겹살은 별로 안 좋아해요. 행복하자 일림 반갑습니다. 스키의 원러브 막스의 전화 한번 못하니 먼데이 키즈의 바이 바이 바이 세 곡 담아주셨어요. 준비해드릴게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다니엘 가요 비타민.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1시까지 함께할 거고요. 벌써 주말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일주일이 후딱 갔어요. 안 갈 것 같은데 되게 빨리 갔어요. 뭐 했나 싶을 만큼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괜히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착잡하다고 해야 되나?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좋은 일 있나요? 날씨도 좋으니까 야외로 나가는 것도

미네의 노래죠. 하늘만 허락한 사랑, 문어네 기다렸던 시간. 그리고 이보람의 노래죠. 잠시만 아플 거예요. 그리고 더스카우트의 소리쳐 다시 태어나는 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하늘호수 24, 나니의 가요 비타민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축구 시즌. 다음번에 멕시코랑 할 건데, 그때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첫 출발이 좋으면, 예, 32강에도 오르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 출발이 나빴을 때는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시작이 좋으니까 결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로, 응원을 열심히 해서, 예, 선수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오,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예, 짜잔, 짜잔, 짠! 예, 다 같이 외쳐보면서 저는 노래 한곡더 준비할게요.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해 난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와호님, 체리님, 철님, 정인님, 행복하잔 1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꽁치님도 고맙고요. 입이 문제다. 제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만 처먹어. 전해드리면서 진짜로 물러갈게요.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위험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